0: 달리에 가오, 뿌리에 가오, 샵 버스에 도서 거래 가오.
1: 에키, 게, 게, 똥 나와 또 이렇게 또 아크먼 꼴래? 아비, 아미 또 꼴로 안내 꼴이니? 게, 너로허리?
0: 쭈빠, 게, 너로허리. 아미 약혼 냄싱. 아미 또 세 부트러들 오 자네 메려대보.
1: 나, 나나, 오들 자네 메로나, 오들 메로나. 아, 마다 패를 없어 좋지. 럭도 럭도 거투 럭도 아미자이 밥에 자바라게 보내자이 액티네 럭대라 보라디에 또마들 코마 자이띠 허베
0: 아래 자자 베까 자 에코네이 무레 자비 자 오이 바가리 기에 모아르게 자
2: 샤미 샤미
0: 샤미 하하하하하하하하 샤미 야덕코네 오이 바가리 보레 모레 아체 এবার তোর ওই কোলের বাচ্চাটাকে আশ্রে মেরে